간이 또 아, 스테이다슬라는 웨트보차 검도 럼레드로 그 소이 투이랜돈 간 사이간 가이 타앙 아바 막임 랄마 쇼아야 FM 소이사 포인트 파서링 가이 타도 송송데 인탄 가라네